0: 아주 근데 니네 겁먹은 애서 그니 오화중 아따네 오화중 아따고 그 뒤하게 다 했던데 이렇게 세모쿠리도 니세 똑같소 선방에 또 샜다 선방에 또 선방다리 뒤하에 선방다리치 선방다 하트 디디 대고 아로 내가 오고 선방 디디 대사세서 샜네에서 대선방에서 따세 돈에 퀘티 카즈마 샜다 아라 샜다 돈에 오하 신라선 바세 내 사회생 와 온다 내가 뒤한데 내가 퀘티 돈에 했게 얘 돈에 생각해 뒤야 하선 바고 온다 내가 깨서 왔다 내가 깨는 생각해 뒤야 뒤야 뒤야
1: Ida Gondani Gibi, Pierre Judas, go ahead, get doing it.

0: 대신 다 코마 세포하는 니 건디가 나오니 대 그라 싸고 있지.
1: 저 나와 코타데 코존 디타 리코 타 코존 르비트윈 히 데조 코 피슬레이소 코 저고 코 다르 올로 리버리지 하이웨이 바 이 피네테 송케도 하이웨이 송케 이 코르티 코손 띠비아기 자주나와 타뇨에 사가 콘디 소디 니기니 데 파브네 초가니 니야게 라다 아로 캬다 롱쿄 와야 롱쇼긴 라다 하 노게 샤가 카켄데 초가 라자 오리시 에코아티
0: 그 코너 차콘이 되네 내세 코너 디랑데기니 내게 디라 그때 좀 자꾸 하잖다 해서만 되네라시 세일인데 코아티로디
1: 키 코고아티로 세자 롱쇼타 에시데 총타 세자 온다이 테가티우 플라조이 고지 나피테 다 코니발로 히테보아디
0: 어젠디 타이칸데 키케 키테 킬라 다 시비가레 테 코미메가레 다 고헤 코런디 에톤디 키브자 오게 디시시 코니가레 자 자티노디
1: 라카이 세 테아체 과에티 라 하미 콘케 피가네 히 테체 세나이 디게 디다 히 추 콘케 세 다 묘 이제니 노 히 테 토마센디 히 티자고 캬소 콘이 티아게 디
0: 他这天，他这天，所以现在看到的，外面空气啊，空气确实太糟糕，太怪的啊！我们当年口罩下热带的，我。嗯，我那里去看到，家里空调那个空调是用的，那点，现在没来，口罩一擦，谁没擦？可以，他这个是轻工，这个得地给是轻工，还空过来，就一。
1: 是全部上水果，啥可以？去控制一些热量。嗯，空调过水果还得是开这个锅底底在电杯，电呢，陶尔加拉在这个呢，陶尔加个点，自己先一起的锅锅跟点一，反而酷的说，点一起的跟点，皮在一锅一炒了的，过年时一锅一提锅在，一锅做新点是陶白的提给的。 컴퓨터 셀러라이더 시어로 고에 칠레게 디레디 하세 삼바단테 밀린 사인다 몰란테 다티타나한테 시 삼바단테 밀린 사인교기 세소네 이때 세고 가한테 원가고디
0: 다테 슬라 카이티랑니테 아미지테진 타콰일긴다 콘디르 카이티라 헬리콥터 페트롤게 디나 송게라 데콘디 카이팅 더 세세가진 다일린데 코이 틸 외겐던데 크루즈 제 확인에 데스게 티틀기 라 카인디에 키 마스터즈 확인 디온디게디
1: 에 교사와 토니 칼람즈 토리 칼람을 코가는데 이 교니 와라이 한베케 이 타게디아 롱고데 캬레 산존 고즈마베 타게디아 롱다 차 산산 캬레 차소니
0: 那他在上海地来看看看看看看看看看看看看看看看看看看看看看看看看看看看看看看看看看看看看看看看看看看看看看看看看看看看看看看看看看看看看看看看看看看看看看看看看看看看看看看看看看看看看看看看看看看看看看看看看看看看看看看看看看看看看看看看看看看看看看看看看看看看看看看看看看看看看看看看看看看看看看看看看看看看看看看看看看看看看看看看看看看看看看看看看看看看看看看看看看看看看看看看看看看看看看看看看看看看看看看看看看看看看看看看看看看看看看看看看看看看看看看看看看看看看看看看看看看看看看看看看看看看看看看看看看看看看看看看看看看看看看看看看看看看看看看看看看看看看看看看看看看看看看看看看看看看看看看看看看看看看看看看看看看看看看看看看看看看看看看看看看看看看看看看看看看看看看看看看看看看看看看看看看看看看看看看看看看看看看看看看看看看看看看看看看看看看
1: 캐주얼 년대라. 테라 사원의 모니터 루키 년디들의 코인디 코소아 대 나이게디 코소아 대는데 지어소아 대는데 대우죠 신라의 사대신 다 착하이 되냐. 가와대 시카이 대우 좀 킹 년디들 코소나 나이기 라서 June 15일 코소아 저어서 세케가 일요 코란 다세 September 10하고 나 샤가라 콘데 공화 공사 다 조리기냐나 혼이고 이소레 양세앙코 조지나 지아티아카 온키사 콘라인다다히 코스콘다스테나 헤게티아 인레디 다이 콘디 버니지아 자티카고인 대아비아치온 키뉴겐세 한카바긴 라 베이스 캠고소 아이 요나이소 콘 조존케 치 Two weeks, I went there to Bomber Lake, and I was in the house. I was in the house.